0: FM 피식냐 스마 힛 Flash News Flash Hits KC FM Bogor 무식냐 스마 힛
1: All the music hits only on KC FM.